0: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만든 애였지. 그다음 다시 못하지 해야지. 알지 못해 가지. 계산 두면 다 깨달아야지. 지금 뭐지? 그 탑. 무슨 카츠츠 코모셀산. 그 아버지도 만든 고신 디모츠 코모셀산.
1: 91.1 FM, New Kalk Radio.
0: Kitsariski. Kiawaliski. Kiawasim. Nakitsakauta. Sutakatsanar. Atmats. Kavatarol. Saitaman, Tusadais Atmatsataka. Synopsis